0: 한 뒤에 거 돌아보냐.
1: 야, 그러면 얘기를 안 하실 것 같아, 오케이? 아빠나 인바인가? 너 몸도 좋아인가? 가라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 이래,